딱 왜 얌얌 찔러 우통 디따나 변적 허업 도로 웬는 순초에 니나 조 변질러 어젠 자야 따나 타예 어째 也比那年比那听见那边喂，好喂他到那那那这边都了个喂好呀嘛，哦，大大。